0: 아, 지금 남아 거한 곳에는 사람들이 버리고 되니 내일 보일러 많이 사오네.
1: 버틱 채널 보일러 많이 사오네.
0: 보일러 버틱 채널 우반대 내려 보일러 프레임을